0: 包饼，暗锁了 charges， 剑锋 cases， 我话得呀。아더로이데이나는데뱅워더폰
1: 가르치나고나이어노라파인더컴테르폰나는데파워팬어더솔라차다더폰케이스덴버클래스이버게데 AO6 어 AO7 어 A26 아오아폰마이스쿨고레디키
2: 이어포츠스마트워치스블루투스스피커스어마이스쿨고레디키
1: 에그라이
2: 다펜니카이스코나만보더폰아게파모파니나가이야
1: 예예라만아이폰데키이나와라와레비게데데우이파이리키이페소어이크리스마스Watch up, young man! Here we go!